아침부터 다들 부지런하십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셨어요? 반갑습니다. 흑잼입니다. 서버 딱 잡아놓고 밖에서 주방에서 쿵닥쿵닥 거리길래 잠깐 나갔다 왔더니 신청곡이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신청곡 준비할 시간 잠깐 주시고요. 잠시 후에 신청곡 준비하고 나올게요.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저와 즐겁게 음악 데이트 함께해요.

햄바오님, 오늘 근무군요. 당분간 토요일날 당직한다고 하더니 일찍부터 나오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공 남개입니다. 주말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재택 당직 근무 중입니다. 아, 집이구나. 그래요. 오늘은 신청곡을 예전 곡을 해주셨어요. 또 예전 곡도 되게 좋죠.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9시밖에 안 됐는데 아, 밖에 벌써 더워요. 이번 주는 아주 그냥 아, 당직을 격주로 한 주는 회사를 나가고 한 주는 재택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당직이 계속이잖아. 단지 나가냐 안 나가냐 이 차이 아닌가요? 그래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이 장예리의 내게 남은 사랑.

사랑을 드릴게요. 아, 진짜 오랜만에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고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 노래는 우발에서 디우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원래도 유명하지만 다시 듣게 되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고요. 안상수의 영원인에게,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고 가신 박준하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참 재능이 많을수록 일찍 간다라는 말이 그때 또 나왔던,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잘생기고 재능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등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팬들의 마음에선 안타깝습니다. 그죠?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악님께서 다녀가시면서 꾸게 다시 태어나도, 조선힙합의 너의 차선,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 덥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덥죠? 그래서 제가 신청곡 뒤에, 네, 댄스곡을 조금 더 걸었습니다. 요새 많이 듣는 저 AI 노래들을 조금 더 준비해서 신청곡 쭉 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멘트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계속 못 잡았어요. 노래 너무 좋아서. 네, 우리 꽁지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주말 방송 하시는군요. 긴 시간 방송이신데 쉬엄쉬엄 하시고요.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침밥 먹어야 하는데 아점이나 바로 점심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래요. 아직 배도 안 고프고 과일도 좀 사다 놔서 사과나 하나 잘라 먹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식단 관리를 좀 해야 화요일날 피검사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미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그리고 아이러니 하면 나도 왜 이렇게 이승철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드림캐쳐의 데자뷰, CLC의 두근두근 러브, 나인미디스의 돌스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고요. 제가 댄스곡을 위해 막 뒤에도 막 해놨는데 바로 준비해서 먼저 우리 꽁치님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댄스곡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댄스곡 목록을 작성해놓은 게 있는데 불러봐야겠습니다.

꽁지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띠아님을 위해서 최유리의 막사랑 전해드렸어요. 최유리 이번에 앨범이 9일날 나왔거든요. 도약, 독백, 막사랑, 바닥, 상대적인 이유로, 요하, 풀꽃 이렇게 앨범이 나와있네요. 노래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최유리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노래도 참 좋네요. 휠사마님 다녀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옥장미님. 주말 덥다 하던데 아주아주 저 더위에 그 서울에는 아스팔트에 계란 던져놓으면 익는다고 부산에는 뭐라고 하지? 모래에 계란 넣어두면 익을까요? 그래서 호수 나이트 개장해보려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간만에 쇼킹 나이트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슬러시의 파란, 보톡스의 스톱, 하이키트의 도시 탈출 준비해 드립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리센의 프리티걸,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카라이 루팡,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신청해 주셨어요. 주말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주말에도 다녀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쭉 들을까 해요. 네, 제가 어제 댄스곡을 한 250곡 만들어 놨거든요. 더우니까 오늘은 댄스곡 좀 많이 들읍시다.

That's right.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잠깐 나갔다 왔더니 노래가 더 떠먹었네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첫 번째 오토바이 엔진 오일이랑 패드 교체했어요. 오토바이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두 번째 내년 개국 23주년 하나요? 해야죠. 해야죠. 꼭 해야죠. 왜요? 우리 수빈님 뭐 하실 거예요? 네, 세 번째 앞으로 300 정도 더 벌어야 돼요 하시면서 돈 들어갈 게 많은가 봐요. 우리 수빈님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벌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나가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슬프네요. 그래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요새는 좀 난데, 아, 이거 며칠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요. 제 갱년기가. 제 기분이 왔다 갔다. 몸이, 그, 갱년기 오면 막 더워졌다가 식은땀 막 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새 좀 심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네, 요 며칠 진짜 한 2, 3일 정도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슬슬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갈 것도 있고, 그래서. 정리도 해야 되고, 근데 또 화요일날 병원도 가야 돼서 일단 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네요. 휘인의 내 눈물 모아,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조정석의 아로아, 미도와 파라솔의 벌써 1년 신청해 주셔서 정경호와 손디아가 함께 부른 네, 악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OST 곡이죠. 그대 떠나 없는 거리 흐르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모두 전해드릴게요.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세요.

정인이 엄마님, 우리 정이 다녀가 주셨어요. 토요일에 멘트 방송이라니요. 고생하십니다. 감동입니다. 몸이 괜찮을 때는 예, 사연의 멘트 다 했었는데 한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정인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예, 모르셨나 봅니다. 신청하신 곡 러블리즈 아츄 이전에 그 소녀시대 힘내 신청해 주셔서 사실 중복이라 제가 7.8기 버전으로 힘내 준비했었는데 노래 바꿔주셨네요. 보이프렌드의 보이프렌드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주말에는 네, 1시간 반에 한 번씩 올릴 수 있고 노래는 3곡이 아니라 5곡까지 5곡까지 신청하셔도 다 전해드려요. 네, 그래서 신청하신 곡과 7.8기 힘내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햄버우님도 다녀가 주셨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카디의 곡과 롤라 트러블메이커 남녀공학 이 노래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볼 것 같아요. 삐리뽐 삐리뽐 용감한 녀석들까지 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제가 오늘 여름 노래를 댄스곡을 뒤에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지만 그래도 제가 올려놓은 노래 가수와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도 신청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노래를 90년대 노래부터 요새 노래까지 AI 노래까지 막 해서 막 섞어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해 주시니까 순서대로 잘 나와서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음 이번 주 순위로 결정돼서 다음 주에 낚시권이 나오잖아요. 20위 안에 들면 한 장 주고 10위 안에 들면 두 장 주고 뭐 이러는데 제가 다른 작기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주말에 원래 제 아이디 하나 갖고 방송하는데 그렇게 하면 순위가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제 세컨 아이디랑 두 개 돌려가면서 지금 두 시간에 한 번씩 방업하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추천 좀 부탁드려요.

햄바오님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신청곡은 필사반님께서 다녀가주셨어요. 두 번째 다녀갑니다. 흑재민님 좋아하시는 진영과 김남길 곡 청합니다. 비욘 에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진영 민현일의 당신과 만난 이날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진영뿐이야. 간만에 김수현 노래 들어볼까요? 드리밍. 그리고 우리 나연님 오셨으니까 루시의 전체 관람가까지 전해드리고, 제가 우리 애쓰시는 국수님을 위해 술 노래를 쫙 걸어놨어요. 쫙 걸어놨는데 어떤 게 빠른 거고 어떤 게 느린 건지 몰라서 그냥 다 걸었습니다. 듣죠?

술노래 조금 들었으니까 또 신청곡 전해드리고 이어드릴게요.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김부영의 풍요성의 빈곤, 박지윤의 주인공,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쎄쎄쎄 떠날 거야 떠나라 신청곡 준비해드리고요. 우리 바오님 또 다녀가 주셨죠. 스폰서의 으뜨거따시 무슨 노래야. 일단 준비해볼게요. 장미화관의 오빠라고 불러다오, 쥐지의 바람났어, 압구정 날라리, 처진 달팽이, 레옹 이유 같지 않는 이유, 청해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신 곡 모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무슨 노래일까 궁금하네요.

깜빡깜빡깜빡 왜 그렇게 뚝뚝한 나요 상냥하게 좀 해줄래요 말래요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내 choice는 틀리지 않아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더웠어요. 아침부터. 오늘 정말 오늘부터 화요일까지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수요일날 그래도 비가 좀 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뭐라고 하더라? 장마가 폭염 장마라고 해요. 그 비 오는 장마의 뒤를 이어 폭염 장마. 정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쿠팡에서 셀카봉이랑 무선 드라이기 주문했어요. 엥 신나 하시면서. 아니 셀카봉 말고 그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방수팩 사라니까 왜 그건 또 안 샀어요. 자, 신청해 주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86학번 청춘가, 글라시의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한로로의 너와 나, 인피니트의 소나기, 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저는 밥 먹고 올게요. 네, 이렇게 노래 올려두고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소주를 술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 소주 먹고 또라이짓 많이 했잖아. 근데 너랑 나랑 또라이짓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소주랑 너랑 우리 다 똑같은 친구잖아. 근데 야.

여러분들은 점심 드셨나요? 저는 이제 막 먹고 왔습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창문을 열고 있으니까 후끈후끈한 열기가 새어들어오네요. 적당히 더운 날씨인 듯 합니다. 많이 더운데요.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온도가 높아요. 점심밥 간단히 생기 해결하고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난 다녀갑니다. 남은 방송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굿 세러데이요 하시면서 네, 101 골든차일드 B2B 이기광 니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꽁치님도 좋은 오후 만들어 가세요.

술 한잔 생각나 나 홀로 마시다 네가 더 생각나 oh, 어쩔 수 없잖아 어려워 그치 항상

Excellent. And cool.

저녁할 시간이라 네 설거지하고 밥만 올려놓고 왔습니다. 밥이 40분 걸리니까 20분 있다가 또 주방에 가야 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들 하셨을까요? 네, 우리 꾸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세 번째 신청합니다. 경험치 40% 남았어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2만 남았네요. 2만. 그럼 2만. 데니스 프로젝트의 벌써 1년. 길구에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수빈의 사랑아 나는 널, 임재현의 웃어주지 마요, 미도와 파라솔의 밤이 깊었네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네,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유아이의 질주 원어스의 곡과 에이티즈 그리고 비스트의 곡까지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역하러 한 30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또 8시 방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네, 음악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시간 되시기 바래요.

한잔 했더니 술 기운이 잘 듣고 있습니다. 회 좋죠. 그런데 회는 여름에 먹는 거 아니랬는데 뭐 바닷가 사니 괜찮겠죠. 김수현의 그대 한 사람, 진영 유성은의 I'm in love,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준비해드립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시면서 거꾸로 노래를 들어야 되나? 화사의 So Cute,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케이시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어디에 이 사랑 신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식사는 다들 하신 거죠? 하루가 또 이렇게 가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바쁘겠지만, 저 아까 낮에 신청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의자에서 그냥 잤잖아요. 그리고 뭐 전화도 먹고, 조금 이따 또 과일이나 씹어 먹어야겠습니다. 여튼 신청하신 곡 저도 함께 잘 듣겠습니다.

두 분 신청곡을 이어들었더니 종일 들은 느낌입니다.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야, 장면이다. 장면이 주말 장시간 방송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멘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어서 그닥 힘들지도 않고 낮엔 또 자서 괜찮은데 지금 잇몸이 좀 아파갖고 계속 진통제를 먹으니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연님께서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김연우의 연인 김영중의 그랬나봐 팀의 사랑합니다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신청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셨어요. 저도 우리 아연님 사랑해요. 청해주신 노래 같이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방송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 수희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아한 토텀 유지 장미바다 만능 방송인 장미 누나 주말 장시간 방송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장약 타러 병원 갔다가 큰 이모네 잠깐 들리고 점심 먹고 잠깐 늘어졌다가 머리 자르고 머리 자르면 죽어요. 머리카락 자르고 저녁 한술 뜨고 성당 다녀오는 길입니다. 수요일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내일부터 식단 조절해야 되네요. 다들 건강검진 네 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달 만에 피부보러 또 갑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먹는 게 시원치 않아서 예민, 까칠한 며칠을 보낼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거에 크게 욕심이 없어서 네. 머리 털라고 배민 처음으로 해봤는데 역시 신 운물은 좋네요. 배민 좋죠. 배민도 좋고 네, 바로바로 갖다주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아진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놀이터 해동하는 그날을 위해 늘 건강부터 챙기시는 또또 누나 되시길. 안 그래도 그 건강 때문에 또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요새 피를 뽑고 있어요. 아주. 근데 중간에 또 검진을 하니까 이제 매달 피를 뽑는 것 같아요. 네, 화요일날 피검사가 또 있는데 검진 결과가 이번에 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아무래도 많이 혼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신청하신 곡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 한노로의 너와 나, 로시파도 배가연의 들어봐, 이거 수정해 주셨죠? 최유리의 막사랑 신청곡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수정해 주셔서 이곡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우리 꽁치님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아, 그 전에 우리 꾸민남님 다녀가시면서 청하신 곡 중에 로시의 파도가 있더라고요. 같이 들으셨죠? 신청합니다. 장미님, 마트에 갔다가 와서 야식 간식 충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요새 고추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얼큰한 것이 그래서 계속 고추장찌개를 끓였다가 질릴 수도 있잖아요. 식구들은 고추장찌개를 퍼서 거기에 칼국수 면을 넣어서 칼국수 했더니 또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었더니 지금 그래도 그 안에 찌개라서 두부도 있고 버섯도 있고 네, 호박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막 이래서 네, 좋습니다. 하여튼 먹었더니 저는 속은 편안하고 아주 좋은데 약간 허기기가 느껴져서 사과를 또 잘라 먹어야겠어요. 아메리카노 커피 마시면서 길었던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는 뭐 종일 달고 살아서 장미님 오늘도 방송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홍신님께서 왁스의 벌써 1년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장혜진의 사랑했나봐 송하예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수영의 희재까지 청해주신 곡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진짜 요새는 밥보다 딴 걸 좀 더 과일이나 채소를 더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금방금방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과일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 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오이도 잘라먹고 사과도 잘라먹고 네, 우리 꽁치님도 야채 많이 드세요. 네, 야채 많이 먹으면 좋다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갖고. 또, 아니, 우리 교수님은 고기 많이 먹으래서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또 고기를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갖고 지금 두부를 먹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꽁치님 신청을 전해드리고, 저는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또 가지고 올게요.

소리가 웅 하고 나지. 제가 이걸 움직여서 그런가 봐. 다시 제자리. 그래도 나나? 아 됐다. 이 전기를 꼽아놓으면 웅 소리가 나는군요. 마이크가 전기를 타네. 꼬민남님 신청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늘 쿠팡에서 과자 두 박스 주문했어요. 라면, 짜파게티, 짜장범벅도. 어 맛있겠다. 짜장범벅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네, 수업시간에 몰래 한 입씩 먹었었는데 조그만 사발면 되게 맛있잖아요. 내일 옵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쿠팡은 거의 내일 오죠. 네. 데니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헬로비너스의 파도처럼, 너메의 진영이 깜짝이야 저분 진짜. 아, 나 이거 풀어놨구나. 네, 너메의 진영의 노래와 로시 파도는 아까 나갔어요. 그래서 네, 전해드렸고요. 다른 노래 좀 틀어드릴까요? 네, 아까 다 노래가 나가갖고 J.I. 치킨이란 노래가 있는데 재밌을까요? 차대리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많아갖고 뭘 들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파도의 DM 용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에코노트도 되게 많은데 이번 거는 마이베드 말고는 들을만한 게 없어서 네, 블루문, 키스, 블루문, 블러드문까지 전해드릴게요.

이제 밤이죠. 저도 조용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음악은 쭉 전해드릴 거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목소리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쩌겠어 뒤늦게 왜 나는 거지 떠들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손잡아줄게.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